꽃의 이중창 레오 딜리베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을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메조 소프라노 잔 베르비에의 음성, 리차드 보니니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르동, 오딜 르동의 그림을 좋아해서 집에 걸어두고 계신 분이 9935 쓰는 분이군요. 40년도 전에 지금은 환갑도 지난 언니가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떠들어서 야단 맞고 숙제로 이름도 낯선 르동 그림 보고 감상문 써오라고 해서 알게 된 화가라고. 물론 그 시절 시골 사람들인 우리 가족 모두는 르동은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이러면서 수군댔었다고. 물론 지금은 무척 좋아하는 화가가 됐다고. 아, 르동 그림 보시고 아 너무 못 그린다 이랬다면 아 뭐 대단한 미술 가족이 아닌가. 정말 정말 아름다운 또 꽃그림, 르동의 그림을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꽃 한 송이 놓아주는 정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공개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못 그린다 하셨다는 993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냅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공목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고 6785 쓰는 분, 가을비가 오늘의 등산을 쉬게 하고 온전히 신가음으로 적시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제주도 그렇고, 그리고 제주에는 바람이 좀 돌풍이 불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워낙에 바람 많은 곳이라. 자, 이번에는 0257 쓰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먼저 듣고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주의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서 프렐루드와 알르망드,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입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서 첫 번째 곡 프렐루드와 두 번째 곡 알르망드를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0257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 가을 하늘을 보니 핸드폰에 예쁘게 우는 내 사진 한 장 남겨볼까 싶으셨다고 이제 50대 아이들은 모두 자기 자리 찾아 떠나고 자유롭지만 왠지 쓸쓸한 나로 살기 위해 여유를 찾아보신다고 하시면서 첼로 모음곡 1번을 청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0257 쓰는 분. 나의 얼굴을 기록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요즘은 하늘이죠. 3892 쓰는 분께서 공원 산책하다 바라본 하늘이에요. 신디 눈 호강하세요 하시면서 파란 하늘을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하늘 한번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꽃 얘기했더니 7314 쓰는 분이 아이고 지난번에도 이 꽃 보내주신 것 같은데 호야꽃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예뻐요. 별사탕 같은 호야꽃 보내주신 7314 하늘 보내주신 3892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650 쓰는 분이에요. 어제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 공연 안동에서 보셨다고 춤추는 것 같은 지휘자의 몸동작과 하나가 된 신비스러운 오케스트라의 연주 앵콜곡으로 바카나를 했군요. 바카나 연주 후 단원들의 볼키스까지 한편의 프랑스 영화 같은 그런 공연이었다고. 이야 어제 공연 진짜 즐기셨군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은 오케스트라인데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4650 쓰는 분 좋은 시간 저희 또 가정음악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 잔 보낼게요. 4274 쓰는 분 예전에 장일범의 가정음악에